0: 이거
1: 내가 가야 돼 마음을 놓고 야만이네 야
2: 지워 과연
1: 왜
2: 과연
1: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